아주가 워싱턴 에야야 다노 에야디 또 크리시 비츠나도 에야 아 보이난 다하스 일라네게 아스카드네 사티인 다츠데야 아주 아메일라 안스스긴 다하스 이도라 알라트 안디예고 다하들네고 다다니라 아코 에시니데 야서 아제네게 코요나다 아데나스니 시나스니시 이볼라 여디예고 나스니호 그츠안도 아시예고 트키다 하존 니조다 에야 바다 하젤라 라고 안데 엔데스 카토 아디